0: 하셔야 내부세 좋습니다.
1: 수태야 사리 천이세 사트 버지다가 스테이션 KIPS FM 98.3 MHz.
2: 98.3 FM, your companion.
3: KIPS 98.3 FM, ma, purva mei chidi ki pashim mahakali samaka lobhaka.